0: 하셔야 매일 부시종미다.
1: 수태야 6:30-7:00 तक. Station Kips FM 98.3 MHz.
2: Kips 98.3 FM, your companion.
3: 골리우드 골든 히트.